0: 누구 태워버리려는 거냐? 이마 의원이야 뒤 끝나가서 뜻 전시계금이 수가이글란이야 맞는 그 시장이니 때만나 시운이 시진율 이시먹이냐 시기야 할냐 라가있다가로 남이 주인날이 맞대 누나불이 마음이 신업 배심왕이 뛰었다 우마유 뚜뚜 빌어왔더미 유능이니 이 마을루니 미키노까미 신업 배심왕이 뛰고 담 실례티진일이 되었고 알레 유능이니 신업 배울리에시마유 세품미티가 시뚜뚜이 역미니 타마니 누나불미 알라로니 피겔럭스망이냐타 타만나 이시망이자 컨너레리불로
1: 이 파 역학과가 빌라타 코트트위 피타칼리미 바트티 피타카론네르미 야파트티 테메레옹인너세 맘마 타만나 로코스기자오가 주시옹로네스 파티노 타만나 테메이컨네 코메나장이 칼로앙아 카노케 타만나 카마기요테 칸나 곤나가수기비울레
0: 이 타만나 아울랑이냐티고 타만나 일락코스름마고 기시엔이따오 아투 이마 누나미 아투슈마타 넬레노가투틱 넬레아투이나 아쇼르티따오게 임마 이마 티미미구 아니아니 알라카베슈마타 기시투이네 테이마 아쇼르티니아오티고 누나기니 비에너스 시망이티알루타 어이메이고 아쿠니 아쿠니 로앙 아킨 아쿠니 로앙 이토 이뉴 이뉴니 아마 이타망이 타마코 일랑이 뚜뚜이 테마토 세납 베네스 벌레기 하라갈로 왔두 이 카위메중아 타르밀리 세납 베심 요트구 타마르기 타알음 키시 뉴네글라가 이쿠룸미니 키시투이 남 오마이누 토광이니 뚜뚜음 빌로 왔두미 세납 베심은 기치아타 냠빌리 마티아누 나불리 마미 테미뚜구 tamanna ilaqqusullup asiniga khallaqittuq sivunitsinni
1: ni pa kingullerpaamik taamakku makkunnersaan maqa ila asivaqattartuinila qano oqautigiaq kannerumagajaqqigi upalunni qano oqautigiaq kanerlugi tamakkuninga nerjutinik tuttunni qaimaana piluartumik tuttugusse amisuqo simatillugi qano oqautigiaqumak gajaqqigin
0: и пируйо лорсимагаматто туттулиа микулуттиннут има ухо йоттавайгут нипахало ерсималлута тамаккуа туттуит каппиесулерсараиммата аммало пилуартми сенинни кимайтэлиттиарта нассанеаққагуннунаттиннут юнагиммагу аммало мен менэртиарасуллугит има туттугэгубит оппигилугу മിന്നിങ്ങിത്തിയാളിട്ട് ഇല്ലെന്നുക്കിക്കുട്ടു എന്നാണ് ഇയുമയുന്നു നിറച്ചിട്ട് കട്ടുള്ളൊരു തമന്ന കേഴ്ത്തിയ കണ്ണ കൊണ്ടാവുള്ള ശിവനിക്കുന്നു
1: പാകുജന്തമിത്തിയാളക്കി തബോനോക്കാളോട്ട് കുട്ടി സസ്സോക്കോട്ടി ഗുണ കഥാകവി അമ്മ കജ്ജാവസകി കജ്ജാവസപ്പാലൊക്കവിൻ ശീലത്തേ പോലുണ്ണിലോ
0: ഇല്ല കുയ്യന്നമിലിസി ഉള്ള കത്തിയാവശ്യം
1: ഇല്ല കുയ്യന്നമി dan silodjame uma jolle region joakun wildlife funds ko ne narto yok hate kan ngar den pa kalaktu sa ke nang me yasi nak nak me pa kan only to sa kata to sini sama bisik ili sini to sa ma kata kata dana si bisik kun do kala be kun nak kata to ake kan itok e kalu silatane 1-888-896-3135 amma kalundi to kala gusi 979-6101. And that is all the time we have for Nipibucho for our Kulik show this morning. So thank you for tuning in with us. And, of course, to those who contributed for our show. And I hope you all have a wonderful day.